0: 빵짱 예비촌.
1: 내가 소리가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수분아이
0: 빵짱 예비촌.
1: 뭐다 무필리한 임포르텐 로컬 건강한 바가이 사칼로워커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촌.
1: 마이 망가 발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
2: Choy! May burger ka mo ni Choy?
3: Ay, oo! Mag-uluto, day!
2: Gaila ko, Choy, sa Choy, ah! Ipaugom ko malang sa amigo ko! Para mangin, langhap sarap man ang bugas ang baba niya! Bad breath!

0: 빵짱 예비촌!
1: 때도 생각하고 살인사 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 스파가운과 가미츠 사브라이!
0: 빵짱 예비촌!
1: 뭐다모 필요한 임포트 료칼 끝망한 바가이 싹 갈라와까!
0: 빵짱 예비촌!
1: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갓 바라사 베이비!
0: 빵짱 예비촌!
1: 마이 망가 발라 클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!
2: 초이 바바칼 아비 초이 미친 초이
3: ano mong bitsin, ho?
2: Gamitin ko lang siya sa amigo ko. Parang relasyon naman may sabor man.